0: 소리야 쓰고 있어 그냥 안 웃냐
1: 네가 이게 내린 시작해 거기 도착할 때 무다진이 안나서
0: 역사의 산대 보고 와서 다 나자 시나이소
1: 지워 지워
0: 야
1: 안돼
2: 团长 那边跑在最前面那个小伙子，交给我吧。
0: 那就是你上回放过那个小鬼子。
1: 是。行，交给你。
0: 好嘞，阿南师傅。

0: 저 진지 앞에 뭐 이렇게 잡초들이 많아? 내가 중공울이면 바로 저기에 매복을 해서 습격을 할 텐데 이놈들도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나 보네.
1: 연대장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0: 중공군은 워낙 교활하니까 절대로 경계태세를 늦춰선 안 된다. 알겠나?
1: 네, 알겠습니다.
0: 아, 그리고 애들 보내서 저 진지 앞에 잡초들 다 제거해. 저게 뭐야? 보기 흉하잖아.
1: 네, 알겠습니다.
0: 이상, 가자.

0: 천안이 조선 모건입니다. 적들이 30분간 우리 쪽 진지 전혀 없는 폭격을 퍼부었고 전차부대를 앞세워 대규모 공격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현재 제1, 제2, 제3 연대 첫 번째 방어선이 전부 뚫렸고 모두 긴급 조언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1: 이 멍청한 새끼들을 봤나? 적군이 큰 움직임이 있었는데 너희들은 한 명도 눈치를 못 챘던 거야? 백성호! 자네의 우소대냐? 적군이 폭격이 당하자마자 이렇게 큰 공격을 퍼부었는데 이것을 소대가 당한 건지 아니면 적군이랑 손을 잡고 우리를 속았는지 대체 뭐야?
2: 지금 연락처에 확인 중입니다.
1: 어떤 화가 안 나는 거야? 똑같은 승부를 올리려고?
2: 다 세풀 차립니다. 그 어떠한 처분도 달게 받겠습니다.
3: 사대장님, 지금 가장 중요한 건 전세를 안정시키는 겁니다. 1연대가 지키고 있는 그곳이 아주 중요합니다. 1연대가 잘 버텨주기만 하면 전세는 안정을 취할 겁니다.
1: 그래, 자네가 1연대가 가서 지휘를 맡도록 해. 특히 1연대와 기가인대의 합동작전 반드시 1연대의 두 번째 방어선, 세 번째 방어선이 뚫리지 않도록 막아야 한다.
4: 네, 알겠습니다. 지금 출발하겠습니다.
2: 전하장님, 저도 함께 보내주십시오. 가서 전원 상황을 알아보겠습니다.
4: 그렇게 하시죠.
3: 전방 상황이 어떤지 예측하기 어려우니 제대로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1: 그래, 같이 가. 가서 부사대장 잘 도와서 전실을 안정시켜.
2: 네, 알겠습니다.
5: 队长，孙一鸣藏在地雷了，正在想办法排除。是，你留在这儿，我去看看。是，你带路。对不起，队长。都别过来，离我越远越好，越好快。孙一鸣是我，你别说话。这样子，排除有困难吗？我摸着像是一个反党课题，我再确认一下。
6: 别紧张啊，孙一鸣。如果是反坦克地雷，正常人的体重加上装备，也不大可能会触发。
5: 这样子，你再看一下，是不是雷阵？下面有没有反步兵地雷？
6: 队长，我确定这下面只有一个反坦克地雷，大家先散开，隐蔽。
5: 行，散开。

0: 我说了，现在情况怎么样？幸好是反坦克地雷，不过这儿既然有反坦克雷，很难说是不是还有反步兵雷。
1: 那就麻烦了，部队不能在这停留，太危险了。
2: 队长，要不然我跟连里的排雷哨从前面探雷，引导部队前进。
1: 不用了，你们看，一边。
3: 백중령, 1년대 다면고를 어떻게 생각하나?
4: 이번에 놈들의 함정에 빠져 큰 과오를 저지르는데도 재판단을 믿으십니까?
5: 사람은 누구나 실수도 하고 패배도 하고 그런 거야. 나는 항상 자네 높게 평가하고 있네. 허심탄회하게 얘기해보게.
4: 그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린 적은 변혁으로 놈들의 공격을 지연시키고 동시에 주요 변혁을 신숙히 후봉에 있는 유리한 지형으로 후퇴시켜 방어시설을 구축하면서 때를 노려 다시 반격하면 됩니다.
5: 좋아. 오늘 밤 작전회의를 소집하지. 그때 자네가 의견을 말하게. 아, 만약에 말이야. 끝까지 고수를 한다고 하면 자네는 어떻게 생각하나?
6: 우선 이 연대는 무조건 적의 침투 부대 습격을 막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적의 침투 부대가 한결같이 후방에서 우리 지휘소 포진지 사냐고 교통 요청지를 습격하지 않은 이상 정면 돌파만으로 짧은 시간에 이 연대를 무너뜨리긴 쉽지 않을 겁니다.
5: 방법이 있나? 구체적으로 설명해보지.
4: 침투 부대는 주무정을 하지 않은 것이므로 기갑 연대의 전차를 일 연대에 파견해 지휘소 및 주요 시설을 지키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5: 좋아. 1연대에 도착하면 전차 부대를 불러오도록 하지.

0: 민둥산 이쪽으로 먼저 방어선을 구축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이현 대장님, 기가변대에서 지원하기로 한 부대는 언제쯤 작전에 참가할 수 있겠습니까?
1: 길어야 한 시간이면 전선에 도착해 작전에 참가할 수 있을 겁니다. 박현 대장님, 때가 되면 부대에 반격 시작하라고 명령하십시오.
0: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2: 이현 대장님, 잠시만요. 전차 부대를 하나 더 지원해 주십시오.
0: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어?
3: 조심해서 나쁠 건 없네.
1: 기갑연대가 근처에 있으니 지금 바로 지시하겠습니다.
3: 그래, 그렇게 해.
1: 네.
2: 아 그리고 박현 대장님, 경계 부대에게 예우연대로 오는 모든 부대는 방어시설로부터 떨어진 곳에서 검문을 받으라고 하십시오. 암고와 서류를 검사하고 연대와 신호 확인한 후에 통과하게 하십시오. 검문을 거부하는 자는 즉시 자살하십시오.
0: 백대대장, 중공군한테 겁먹은 거야? 오늘따라 뭐 이렇게 조심스러워?
2: 저희와 똑같이 최전선에서 밤낮으로 교전하는 상황이라면 이런 말을 쉽게 할 수 있겠습니까?
0: 야 백창호.
4: 아 그래 그래, 백중령 말도 일리가 있어. 박현 대장 그렇게 하지.
0: 네 알겠습니다.

0: 그쪽 부대도 기갑연대를 지원하러 가는 겁니까?
1: 아닙니다. 미국 연합군의 호송하는 동입니다.
0: 전방에 적군이 습격이 있어서 서령님께 전해주십시오. 그리고 꼭 조심하십시오.
1: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来，给我步话机。
3: 是。
2: 二队二队，一队呼叫。
4: 二队收到，请讲。
2: 注意，二队规模的一群羊过去了。
3: 肉吃了。
4: 新来的羊，我通知三队处理。
2: 好，告诉我，有没有剩余的兔子回撤？
3: 兔子变成羊往回走了，还有不少瘸腿的。
2: 好，明白了。
4: 需要帮忙吗？
2: 不用，忙你们的。
3: 我们发现了一个二号食堂，准备去吃饭。

0: bastard! Turn off the flashlight!
1: 나같이 없이 삼촌도 빨리 안 가! 여기 미군 연락관 안 보여?
2: 안 가!
3: 대군, 응답!
2: 오바! 신변 좀 보여주십시오.
4: 우리는 기카부대를 지원하는 정원부대다.
1: 적군의 격을 받아. 부서멸을 여원 눌러 이송 중입니다.
2: 이분은 누구십니까?
1: 이분 연락군 나리크 소련님이시다.
2: 소련이 신변전도 퍼져서 얘기했습니까?
5: 씨발 새끼야.
6: 야 방금 전 순천동으로 연락군이 눈을 비추더니 이제 신변전까지 공사하겠다고. 적군에도 미운이 있어?
7: 캡틴 초이, behave yourself. You are not to slap anyone.
8: Yes, sir.
7: Sorry, Captain Choi has a bad temper. What does he want? He want to check my ID?
1: No. It's okay. Let me talk to him. 이거 키우지 말고 어느 열로? 사람이 방금 데뷔를 나무라고 사과같이 했다.
2: 죄송합니다. 전에 원칙대로 헬스뿐입니다.
6: 빨리 열라!
7: Let's go.
6: 아, 앞으로 조심해라.

0: 한 발짝이라도 물러서면 넌 바로 총살이야. 알겠어? 내가 후방에서 포격으로 너희들을 지원할 테니까 예비부대 이끌고 지금 당장 반격 개시한다. 이상!
1: 가봐.
2: 네.
0: 부사단장님, 첫 번째 방어선이 비록 뚫리긴 했지만 제 주력부대가 모두 두 번째 방어선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거기다가 기갑연대 지원으로 방어선을 지키는 건 물론이고 뺏겼던 진지도 바로 다시 탈환할 수 있습니다.
1: 좋아. 박 현장의 전투정신이 아주 훌륭하군.
3: 권태원님은 나가시다! 빨리 열어!
4: 권대원님이시다! 빨리 열어!

0: 조현민이다. 그래. 그래 알았어. 부사단장님, 입구 경비병이 그러는데 적군의 소규모 습격이 있었다고 합니다. 중국군이나 빨치산으로 의심이 되는데 그렇게 심각한 상황은 아니라고 합니다. 경계소대에서 이미 전투 준비를 마치긴 했지만 만일의 경을 대비해 전차 부대도 전대 참가할 수 있게 허락해 주십시오.
1: 야, 뭐 극간 일로 그렇게 호들갑을 떨고 그래?
2: 아니야, 박연대자. 조심해서 나쁠 거 없어. 그렇게 통지해.
1: 아, 네 알겠습니다.
3: 부사단장님, 방의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4: 회담!
5: 우박! 어디 소속입니까? 신분증을 보여주십시오. 연대에는 무슨 일로 왔습니까?
4: 우리는 순찰단인데 빨리 들어보내 주십시오. 뒤에 적군이 쫓아오는 거 안 보입니까? 권대위님이 전방으로 회하는 길에 적군 내 습격받은 거 우리가 구해서 모시고 옮겼습니다. 빨리 열어!
6: 군열차 대위님을 확실해!
5: 통을 시켜!

0: 가진 방법을 다 동원해봤지만 제 1연대 본부와 연락이 닿지 않습니다. 혹시 적군 점입부대 습격을 받은 게 아닐까 싶습니다.
1: 그럴 리가. 전차 부대를 포함한 그 많은 부대가 지키고 있는데 지원 요청조차 못하고 사라질 일이 없잖아.
0: 어찌됐든 지금 즉시 군사 배치를 재조정해야 합니다. 2연대와 3연대 상황도 좋지 않습니다.
2: 자네가 무슨 좋은 생각이 있나?
0: 두 가지 방안이 있습니다. 첫째, 원래 예비한 대로 수중에 있는 예비부대를 통환하여 1연대의 손실을 메꾸고 전방부대의 명령에 날이 밝을 때까지 두 번째 방어선을 고소하면서 공군의 지원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 교대로 엄호하면서 미군의 지원 범위 내까지 후퇴하면서 민둥산과 청울리까지 후퇴하면 미군도 우리를 지원할 겁니다. 첫 번째 방안이 우선이긴 하지만 가장 좋은 선택은 아닙니다. 만약에 민둥산까지 철수하는 두 번째 방안을 채택한다면...
2: 그건 안 돼. 우리가 철수하면 다른 무대도 어쩔 수 없이 철수하는 거야. 조리호 사단이 우리가 먼저 철수하면 우리 체면은 어떻게 되고 대통령 체면도 어쩌고. 원래 예비한 대로 철수는 다 해. 무조건 적의 공격 막아야 한다.
0: 네, 알겠습니다.

0: How long we can hold?
1: I'll go check the seventh company.
2: 두 사람 지켜.
3: 대대장님.
0: 예.
3: 용대본부와 연락이 났습니다. 총참모입니다.
2: 줘봐. 전현무.
4: 이제야 연락이 되네요. 연해본부 상황 어떻습니까?
5: 소규모 접근의 습격을 받았지만 괜찮습니다. 그쪽은 어떻습니까?
4: 빨리 용대장님께 지구야 좀 바르다고 전해주십시오. 적군의 공격이 너무 매뉴얼. 어마어마 버팁니다.
5: 그럴 필요 없습니다. 연대장님께서 지금 즉시 철수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도를 따라 청수동 연대본부 방향으로 철수하고 본부와 2km 떨어진 검문소에서 제1대대와 제2대대와 회합해 명령 대기하십시오. 연대장님이 직접 작전을 지휘하실 겁니다.
2: 예, 알겠습니다. 바로 저수하겠습니다.

0: 자네 별걸 다 준비했구만. 자네 준비성을 알아줘야 돼.
1: 저희 첩보대대는 항상 최악의 경우를 대비해 만반의 준비를 합니다.
0: 근데 말이야, 그 중공군 잠입부대 참 교활해. 난 아직도 그놈들이 어떻게 숨어 들어왔는지 감이 안 와. 그래, 자네 말이 맞아. 참 골치가 아프구만. 일련대가 공격을 받았으니 이번 전투를 어떻게 치러야 할지 난감하구만.
2: 저도 지금 고민 중입니다. 근데 이대로 패배를 인정할 수 없습니다. 부사단님, 지금 우리의 위치를 알고 있으니 어디로 갈지 정하셔야 합니다.

0: 이 근처에 미군 보병부대가 있지 않나? 그래, 멀지 않는 곳에 사단 창고가 있네. 거기로 가지.
1: 안 됩니다. 거긴 이미 적의 목표가 됐을 겁니다. 작전 실실이 놈들의 손에 넘어갔으니 주요 시설을 모두 파악하고 있을 겁니다. 거기 가게 되면 호랑이 굴에 제 발로 들어가는 격입니다.
0: 그럼 어디로 가란 말인가?
1: 두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이 길은 원래 부대 철수 노선이기도 하고 제일 안전한 방법입니다. 여기 보세요.
2: 이 도로 따라 남쪽 방향으로 이동하다가 여기서 전남 방향으로 민동산을 넘어 미군 방어 구역으로 가는 겁니다. 거기서 사단과 연락을 취할 방법을 찾으면 됩니다.
0: 그럼 다른 한 가지.
1: 연대 본부가 습격을 받았기 때문에 일연대 방어 작전을 힘들어질 거고 심지어 심할 경우에는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2: 사단장님의 전투 의지를 볼 때 절대로 철수 명령을 내리지 않을 겁니다. 심지어 예비부대를 동원해서 순실을 메꾸고 두 번째 부만 아니라 세 번째 방어선까지 고수하라고 할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도로 따라 남쪽 즉 사단 방향으로 간다면 곧 지원부대를 만날 겁니다. 지원부대의 통신기로 우리 알고 있는 정보를 보고한다면 사단장님의 명령을 기다리는 겁니다.
0: 좋아. 그럼 도로를 진입하지. 어차피 남쪽으로 가는 건 다 똑같지 않은가? 난 더 이상 이 산길을 가고 싶지 않네.
1: 이제 출발하시죠. 이쪽으로 가시죠.
3: 梁副参谋长，任务布置完成，两个连已经出发。
4: 这是我写给师弟的电报，你们俩看一眼，如果没什么意见的话，就让电台开发给师弟。
3: 我没意见，
5: 我不看了，不就是梁局长刚刚说的吗？都在这儿了，我同意。那就发了。警卫员，立刻发出去。
3: 是。
5: 咖啡泡了半天了，你赶紧喝啊！啊？
3: 这洋东西有我的茶叶好喝吗？
5: 你尝尝。
4: 我算我喝不了。
5: 报告。
4: 师长，穿插部队来电。老李啊，你看，这是梁晨他们下一步的计划。这么复杂的任务，让梁晨安排得井井有条，尤其是这个发扬火力消灭敌人的计划，很巧妙，可以避免更多的伤亡。
6: 他们下一步的计划完全符合上级的作战意图，我看可以批准，并且我们师主力在消灭黑豹师溃败敌军后援敌后，应迅速向秃鹰岭一线前进，占领巩固秃鹰岭一线的高地。
4: 好，你会电吧？同时将这一情况报告给军长。哦，对了，告诉林团长，追上撤退的敌人以后不要急于进攻，要保持200公尺的距离。 等我们的穿插部队对敌人炮击以后，联络好再行动。通知兄弟部队，黑豹一团的防线已经被突破了，我会派一个团向黑豹二团、三团的后方迂回，截断他们的退路。
5: 好。

0: 사단장님, 2연대와 3연대에서 연락이 왔는데 1연대가 갑자기 전면 철수하는 탓에 두 연대 후방 양측에 큰 구멍이 생겨서 놈들이 지금 연대 후방으로 접근하고 있다고 합니다.
1: 박인 대상 이 사람이 머리가 돌았나? 왜 내 명령 없이 갑자기 철수하는 거야? 간이 배 밖을 튀어나왔군.
2: 지금 곧 도착할 테니 당장 진지를 다시 탈환해라고 명령해!
0: 네, 알겠습니다.
3: 어느 쪽이야?
4: 이쪽으로 가면 사단 방향입니다. 가시죠.
3: 검문소가 나오겠군. 검소에 도착하면 사단에 연락해 차량을 보내달라고 하지.
4: 알겠습니다.
3: 오케이.
4: 피하시죠. 좋은 차량일 수도 있습니다. 빨리 가시죠.

0: 조심하십시오.
1: 여기 현대펌프를 발견한 다음 동현이 도로를 막아 우리 군 차량을 막았을 겁니다.
2: 跟着前车，前面有可能会遇到敌人的检查站，打掉他们，坚决冲过去。
3: 是。
1: 젠장아 도착 새끼야.
0: 어이.
4: 走。

0: 기다렸어! 제자네님, 지정된 집결지 도착했습니다. 제일제대와 제일제대도 온 것 같습니다.
1: 그래, 일단 경례를 진행하면서 휴지 가라고 전해!
0: 네, 알겠습니다! 따라와!
1: 보신병!
0: 네!
1: 지금 담장 연대본부와 연락해. 담은 어떻게 할지 물어봐. 그리고 보안부대가 얼마나 버틴다고 전해. 놈들이고 죽게 올 거야.
0: 네! 지금 바로 연락하겠습니다.
1: 연대장님은 왜 이것을 집결지로 정하셨지? 여기 너무 위험하잖아.
2: 네, 알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리십시오. 바로 회답 드리겠습니다. 각 부대 모두 지정된 집결지에 도착했다고 합니다. 대대장들이 직접 연대장과의 통화를 원하고 있습니다.
3: 说什么了？说要撤退的敌人都已经抵达了集结位置，现在几个营的营长都要求跟一团的朴团长通话。告诉他们，朴团长正在去往集结地的路上，很快就能抵达，让他们等着。好，我让全务告诉他们。
4: 通知炮兵立刻做好炮击准备。是。让张连长带着七连回来待命。是。
5: 백창호，안녕하십니까？
6: 아까 전에 자네 답지가 않았어.
5: 실은 전에 그 놈이랑 몇번 부딪힌 적 있는데 그중 두 번은 그 놈 때문에 부상을 입었습니다. 그 놈이 나타날 때마다 사단을 그린 골치거리를 가다듬었습니다.
6: 그래, 자네가 생각할 때 놈들이 어디로 갈 것 같나? 사단으로 갈 것 같나?
5: 이겁니다. 계속 앞으로 가면 우리 지원부대를 만나게 될 겁니다.
6: 그럼 잘 됐네. 우리 지원부대가 알아서 처리할 테니.
5: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걸 저도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분명히 다른 목표로 갈 가능성이 큽니다.
6: 다른 목표?
5: 민둥산.
6: 아무튼 두지가 민둥산이 될 거란 말이지.
5: 네, 맞습니다. 놈들은 우리 지원부대를 피해 산길을 따라 민둥산으로 갈 길이 없습니다.

0: 새 주석이 맞았습니다. 놈들이 도주했습니다. 우리 지원 부대가 도착했습니다.
1: 드디어 왔군. 우리 지원 부대가 확실해. 일단 여기서 기다려주도록 한다.
0: 그럼 담을모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1: 지원부대 차량으로 사단으로 돌아간다.
0: 지원부대 말입니다. 일연대 방어선을 이미 완전히 무너졌을 겁니다. 지원부대만으로는 달아니 불가능합니다. 설사 간다고 해도 놈들한테 정밀 당할 겁니다.
1: 그럼 자네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나?
0: 저희 한계 중대가 방금 이곳을 지나갔습니다. 분명히 인근산 점령하는 간모입니다. 우리 지원부대는 놈들보다 병력이 많습니다. 이 상황을 사단장님께 보고드리고 민군산 이남의 미군에게 점령 공격을 요청해 놈들이 정신을 차리는 사이에 저희는 지원부대를 이끌고 후방해서 협공한다면 적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민둥산과 정문인 정선도 안정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2형대와 3형대가 민둥산 쪽으로 철수하는 것을 거울 수가 있을 뿐만 아니라 손실도 최소화시킬 수 있습니다. 어쩌면 이 불리한 상황을 역전시킬 수도 있습니다. 분명히 사단장님도 동의하실 겁니다.
1: 그래, 자네 말도 일리가 있어. 그렇게 하도록 하지.
0: 네.
1: 선두르자. 사장님께 내가 보호하겠네.
0: 예. 조심하십시오.
2: 报告! 营长, 我回来了, 有什么任务?
3: 好, 刚刚梁队长来电, 说敌人的援军已经到达了这里, 你现在马上带着部队, 跑步迎上去。
2: 好,
3: 记住了, 一定要在这个位置, 阻击敌人。 当敌人集结起来要向你们发起进攻的时候, 马上用步话机通知我。
2: 好,
3: 我会命令155榴弹炮炮击敌人。 这个地方比较平坦, 根本藏不住人。
2: 我们就在这里啊，用炮火将敌人全部歼灭。等敌人消灭的差不多了，给我来电。炮火一听，你们就冲上去收拾残敌。是，听说撤退下来的敌人都被我们的155榴弹炮炸惨了。没错，这样的场景啊，咱们就给敌人的增援部队再来上一次。没问题，营长，您就看我们的吧。
3: 好，快去。是。
4: 사단장님, 부사단장님의 전보에 의하면 1연대 패배는 적군 침투부대가 연대 본부를 습격해 자간 정보로 아군의 군사 배치와 지휘를 교란시켰기 때문에 현재 2연대와 3연대가 위험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1: 이렇게 되면 이 두 번째 방어선은 더 이상 지킬 수가 없어. 제2-3연대에게 속히 민둥산 쪽으로 후퇴해서 민둥산 외화동 정우리 일대 거지를 점령하고 고소하라고 전해.
5: 절대로 중공군이 거지들을 점령하게 놔둬서는 안 돼. 단 한 발자국도 물러서면 안 된다고 명령해.
4: 그럼 지원부대는 어떻게 할까요?

0: 이렇게 내 마당에 지원은 무슨? 일단 진경을 멈추고 부사단장의 지휘를 따라 인동산 점령한 후에 제2-3연대를 지원하라고. 전해.
1: 네, 당장 지시하겠습니다.
2: 情报显示，敌黑豹二团三团正在向秃鹰岭一线突围撤退，并企图配合美军在秃鹰岭至青云里一线建立新的防线。军之命令，我们师的主力部队立即插入敌二团三团后方，阻止他们向秃鹰岭后撤，并配合兄弟部队消灭敌二团三团。
3: 抢占秃鹰岭行动呢？
2: 军之已同意，我们先行派出部队抢占秃鹰岭。具体实施，由我们自行决定。
4: 梁晨他们压力很大呀，穿插部队除了汪营长那一个营的兵力，你再想想办法，想办法再抽调出可用的部队去支援梁晨。现在敌人也意识到秃鹰岭的重要性了。好，
2: 我来安排。
5: 백중령, 지금 뭐 어떻게 추격하라는 겁니까? 전차와 트럭을 산길로 보낸다는 거 말도 안 됩니다. 무슨 장난도 아니고 기본적인 군사 상식도 모르는 겁니까?
6: 그게 아닙니다. 제 말은 정차 부대와 함께 보병 중대를 남겨 여기서부터 돌진해 적어반 장소를 찾아 놈들의 지방 부대를 차단하는 것입니다. 나머지 부대는 부사단님과 저를 따라 놈들의 후방을 추격하는 것입니다. 놈들이 민둥산에서 전투 준비를 마치기 전에 미군과 앞뒤로 협공한다면 승리를 거둘 수 있을 겁니다.
5: 이건 우리 우세한 기계화 부대를 포기하는 겁니다.
6: 우세보다는 승리가 중요합니다.
7: 그만들 하지. 이럴 시간 없다. 일단 백중령 말대로 그렇게 진행해.
5: 예.
7: 남쪽 기슭에 있는 미군에게 연락을 취하도록. 나머지 전차 부대와 한계 보병 중에는 적을 기습한다. 그래 백중령 자네 나와 같이 나머지 보병 중대로 적을 추격한다.
6: 네, 알겠습니다.
7: 그래, 지시해.
5: 예.
7: 자, 그럼 우리도 출발하지.
6: 네.
5: 따라와!
8: 부과员，再问问张连长，看到敌人的增援部队了吗？是。
9: 老常，这里是老王，看见兔子没？看见兔子没？
8: 老王，说话声，没看见兔子，连声音也没有。老王，有什么话说？
9: 没有了，通话完毕。
8: 这敌人的增援部队上哪儿去了？不可能不见踪影。哎，张同志，你们当时没听错吧？
9: 敌人的增援部队是沿着清水洞公路过来的，
10: 没错，不会听错的。
9: 那就只有一种可能，就是从这里逃跑的敌人通知了黑豹师师部，他们已经知道黑豹一团的情况。这敌人啊，半道改主意了，这倒有可能。我们打这的时候人不多，然后让敌人跑了不少，敌军的铺司长还有白昌浩都跑了。
8: 再等了，粮不参谋长兵力太少，我得带着部队赶往通营岭。
10: 可团长不是说，得派给我们的一个营到了之后再一起出发吗？
8: 等不了了，现在天都亮了，再加上敌机的骚扰，我们行军会非常困难。
10: 哎，不是，
8: 步华员，
10: 走，
8: 通知协和队伍马上出发。
10: 是。
11: 王营长，
12: 张同志，你留下，我再给你留下一个班子战士，看着俘虏和武器装备，等咱们的增援营到了，告诉他们，我们已经提前出发了，让他们用最快的速度赶上我们。
11: 是。哎，可是，
12: 营长，二团二营到了，这是孙副营长。
11: 王营长，
12: 哎呀，老孙，哎，怎么就你自己啊？李营长呢？
11: 李营长负伤了，只能我带队来替你指挥了。
12: 啊，
11: 这位是炮团的吴连长。 带人来接收155榴弹炮的，
12: 你们一到太好了，我的人全部都能跟我执行任务去了。155榴弹炮还有俘虏全就交给你了。
10: 放心吧，保证后面的战斗中这些大炮都能用上。
12: 好。

0: 哎，
1: 冯，看见那处小高地了没有？
2: 看见了，
1: 留一个班，带着机枪占领那里，敌人来的时候阻击一下，给我们争取点时间。
0: 明白。
3: 机班长，到。
1: 带领我们班，占领那个小高地，有敌人过来一定要怎么办？
2: 是，机班，跟我走，
1: 快！
2: 同志部队，跑步前进。
1: 是，跑步前进，
3: 跟上，跟上，快！
4: 지금 이 속도는 너무 느립니다. 지금 먼저 두 개 중대를 이끌고 빠른 속도로 전진하겠습니다. 부산아님은 부대를 이끌고 뒤에서 뒤쳐진 병사가 있으면 받아주시면서 정진하시면 됩니다.
5: 그래, 그래.
4: 저에게 한 개 분대만 남아있어도 빨리 놈들을 잡을 수 있다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5: 그래, 사내 말대로 이렇게 하지. 그게 좋아.
6: 1중대, 2중대! 나와 선두에 선다!
7: 네!
6: 앞으로 뛰어!
7: 자, 가자! 자, 너 우궁이야!
8: 大孙，我们已经过了预设伏击敌人的位置了，而且这里的地形对我们非常不利，必须要尽快通过。
9: 好，我命令部队跑步前进，全体都有，跑步走。
10: 营长，营长，
9: 停止前进。
10: 前方有情况，江民班报告说前方发现了敌人的增援部队。
11: 老孙，命令大家找地方隐蔽。
9: 营长，这附近哪有隐蔽的地儿啊？
11: 那就原地待命。过去看看。
9: 好，原地待命。